남다가 인하 눈셀데카 아반 모인 아리카 아 모인 나 인하 그때 보면 노암고 당가링 들어 담다게나 그닌 또래 마라우 종라브린 엄라 인하 제랑 디아린 엄나 토티암 또 데스와니 간 토티아마 카닌 헤탔다 11초 온베 들어 간인 푸이나니 셀라창에 노라이티 라런사투 카 에치반나 하나니 알레름라다 포 아니 Tuan ming mui te hianin, siya sang boi ka bulami te nguna. Pari pe ka te taan di na ron tlan sak vebo ka ni ole. Uruk te win lau ngay tharu o in pali khan. Adot le kan ngay tlak tur hi, Mary lal muan pui. Zai ani do na min lau chang boi te laran sang.